0: 가로세 떨어져 하나나소리 떨어진 소파에 따라 타버리지 이랍다기나 아래서 말아 하지 않거지 이렇게 돌아와
1: 벌써 하셨다고 했던 중심수가 바로 벌써 딱 들어온 거다

0: 산지 있어?
1: 아니면 산지수 아주 잘 갔습니다.
0: 예, 그럼 지수 거니 이불을 하기라 반증을 하기 게 자만 불타이 그수 우라고 이래다고 이 딱 있는 걸 몸에 쓰겄어.
1: 아, 알았어. 아니, 우라고 보자노?
0: 뭐니, 우라고 하자노?
1: 우라고 하자노? 우라고 하자노?
0: 아니, 그 뒤니 빨리 분명한 국가를 가서 데스마 버스나 앞으로 데스코 우라고 세와 수준의 계획에선 가능하고
1: 너무나
0: 미래스마트 와이파이 다 하고 우리 앞으로 계획을 좀
1: 수비나로

0: 내가 그래서 나도 좀 웃자.
1: 뭐라나?
0: 어머니, 너네 과거에 손님을 붙일 그 상관, 그 아부를 하는 것은 내나. 진짜 다음을 봐라. 이따가 잘못 할만 하는 것은 봐라.
1: 아니, 저때 과거에 점심하러 끼게 가는 거라.
0: 저때 과거에 갖고 어디 상관을 한다. 내일이 연수인이 있던 회전을 말씀해 주신 말씀을 불렀다. 미국의 사람들을 통해서 가고 실수업을 하는 거라. 근데 미국과 서리에는 어디 저때 과거에서 점심을 하면 어쩌라 그러자.
1: 절대 그만해 줄 수는 꿈속 실력을 버리고자 그 말이 안 되는 사람
0: 그래서 사기